예, 미셸 레이 디 레이 바미 디르카 타이사 디고잔 키사 디고잔 라 사팅은 했대 히테 대초음 사티지라 디르 코이 디르 케라디 홀리데이라 코빈리고 자 사팅고 자고 코자 치케스나 키호 고잔이티 클리르 칼라 지스 코빈리고 자 디고 자스라 고 코자 치케스나 타케스라 치케스라 타마나고 자니티 그래서 디고 자고 코자 치케스라 타이고 자니티 어쩌든 크리스마 디고 자고 코자 치케스라 하나고 자니티 유다 페데킬라 고빈리오존 키우쳐서 그 코드 치켓서 센터에고 짠이지 돌리라 사운다 쇼우자 제로고 쳐서 그 코드 치켓서 틀리고 짠이지 대근에 퀸슈라 사운다 쇼우자 제로고 쳐서 그 코드 치켓서 슬라이고 짠이지 대일린슈라 사운다 쇼우자 제로고 쳐서 그 코드 치켓서 하나 세고 쳐서 그 니지 하여튼 퀸슈라 사운다 쇼우자 키우자서 고코자 치케타 틀리고 자니티 거기 밑으로 뒤고 자 고트고 자 치케타 하노센 타이고 자니티 키우노 센티고 자니티 에존 선이 큰다 산다 추린다 샤우린 세 타론디랑 되고 뒤 뒤고 자 고코자 치케타 하노 키우자 고트니티 그러나 그때 슬라이그 레트센과 데랑테 디 신호 데나가 나고 지아라 자크리 레처라 give me back my wings 신코지아노 데나가 이지